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 종교 사무위원회

최근 폭우, 태풍, 강한 대류 등 극단적인 기상재해가 전국 각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발생하지만 과학적인 조기경보 서비스를 통해 위험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국가비상방송경보 위챗 미니앱은 번개, 폭우, 홍수, 강대류, 태풍, 고온, 가뭄, 지질재해, 산불 등 40여 가지 주요 자연재해에 대한 조기 경보와 방재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국가 공식 플랫폼입니다. 이 미니앱은 국가 예비경보정보발부센터, 국가해양환경예보센터의 실시간 경보 데이터와 연동되며 사용자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권위 있고 정확한 재해 조기 경보, 재해 방재 지식 및 대피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용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위챗 검색창에 국가 비상 방송 경보를 검색한 후 미니 앱에 접속합니다. 화면 내 긴급 조기 경보 메뉴를 클릭하고 재해 경보 발령 통지와 위치 획득 권한을 허용하면 관심 지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실시간 재해 조기 경보 서비스를 즉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안부 교통관리국은 최근 폭우 피해 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교통사고와 위험 상황을 공개하며 시민 여러분께서 비 오는 날 운전 시 속도를 철저히 통제하고 침수 구간 통행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공개된 사고 사례에 따르면 지난 7월 5일 호유 고속도로 호북 구간에서 운전자 장모 씨가 폭우 속에서 대형 세미 트레일러를 운전해 진입로에서 본선으로 합류하는 과정에서 과속으로 차량 제어력을 잃었습니다. 차량이 노면에서 미끄러지며 좌우로 흔들리다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고 반대 차선으로 돌진하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진입로 제한 속도는 시속 40km였지만 운전자는 75% 이상 과속한 것으로 확인돼 사고의 전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공안부 교통관리국은 우천시 노면이 매우 미끄러워 과속 주행 시 타이어 접지력이 약화돼 차량 미끄러짐 사고가 쉽게 발생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커브길에는 차량이 바깥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 측면 미끄러짐과 꼬리 흘림 사고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따라서 비 오는 날 운전 시 항상 속도를 낮추고 커브길, 도로 진입로, 교차로 통과 전에는 미리 감속해 안전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극심한 폭우로 도로 침수 현상이 잇따르며 차량이 잠수교와 저지대 도로에서 고립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경찰은 불가피한 외출이 아니라면 폭우 시간대에 외출을 자제할 것을 권장합니다. 부득이 외출해야 할 경우 강수 집중시간대와 하천 절벽 인접 도로,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로와 교량 등 저지대 구간 통행을 피해야 합니다. 아무런 확인 없이 침수 구간을 통과하거나 산사태, 토성류, 산홍수 위험이 있는 산간 계곡 지역으로 진입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합니다.

홍수와 침수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려면 과학적인 대피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장시간 물속을 통과하며 이동해야 할 경우 적절한 신발 선택이 매우 중요한데요. 먼저 대피시설 때 착용해서는 안 되는 신발이 있습니다. 슬리퍼와 통풍 구멍이 있는 산들은 발을 고정하는 끈이 없어 진흙이 쌓인 침수 구간에서 진흙의 흡착력엔 쉽게 벗겨져 대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또한 일상적인 장화도 장시간 물속 이동에 부적합합니다. 장화는 단시간 고인 물을 막아주지만 수심이 장화 높이를 넘어설 경우 다량의 물이 내부로 유입됩니다. 무거운 물이 담긴 장화는 발 움직임을 제약해 대피 속도를 늦추고 위험 상황을 키웁니다. 홍수 대피에 가장 적합한 신발은 끈이 달린 두꺼운 운동화입니다. 운동화 끈으로 발을 단단히 고정하면 물과 진흙 속에서도 신발이 벗겨지지 않고 미끄럼 방지 밑창으로 미끄러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추가 팁으로 두꺼운 면 양말을 착용하면 장시간 물속 이동 시 발 피부가 마찰로 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발끈을 최대한 단단히 묶고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대피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폭우는 도로 침수와 지역 홍수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숨겨진 건강 안전 위험을 초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생활과 건강에서는 제9호 태풍 바위 기상 전망, 국가재해경보시스템 이용법, 우천시 교통안전수칙, 홍수 대피 방법 및 침수 후 건강관리 요령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잦은 극단 기상에 대비해 시민 여러분께서는 항상 기상예보를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개인과 가정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00세시대 100살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홍련이었습니다. 여기는 더나시 육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